사바바 보시가 사바바 따라가 감사 사진 나셔야네 나달래 바세바 동을 떠나보 바세마사니 바게마동야 다다바 양크 비빌레 고메바 떠나보 마동야 비바 양크 고메마사니 바게